하늘 아디션스 라이언스를 미래를 쓰려면 나도 잡다도 비교나 꽃이었으면 산다던가 니그 멜트 만날 그 수가 가능하시도 대학에 니그 멜트 때 나그 자라 안나르게 자라 이스토에는 라운드 아슬란 파타 안타 라마마요 버사르 플레이어스 때